0: 헬로 헬로 헬로
1: 어
0: 원아 뭐 띵고해
1: 언제 메시지 줬다
0: 닥돔나 안경 빵 오토바이
1: 어 우세 모두 빠삭 모두랑 닥돔
0: 니나 모다와 당양 오토 사호스톤 보핫
1: 어 바이 바이
0: 아나나 시양 오토 카론 오토 폴부라
1: 어 바이
0: 고스톤 시양 마카키타 namo banaw ang dakang duko. Namo banaw tungod sa ilang binuhatan.
1: Kida, usatas ang biktima sa lumang kautaon.
0: Kung dili ko mahunong, bay. Hangtod na magkuhan ako siya.
2: Tama ko, Abel.
1: Oh.
0: Charity.

0: 은혜네.
1: 나 권센 샤베하고.
0: 어? 무슨 뭐 내 몸이 봐서 말다.
1: 길로 이번 관타오는 뭐 인스트루멘트 내는 이까도 하나 꿈기나 보게.
0: 리나, 나 웃으고 봐. 님기라 보이야. 기랑란 게 프락티칼다.
1: 미절가스 봐라.
0: 와이 우민토 안타오 가딜이 말로 이번. 뭐까나 이때 말이 이뻐가요.
1: 뭐 봐, 미절?
0: Somos politika. Mahimo lang magmalang puso ng usa ka politiko. Kung makamaukinin mo, traidor, sa miaga kaniya.